0: 좀 얘기를 왜 꽈로?
1: 말만 빠져.
0: 이 TV는요, All Radio. 좀 얘기를 왜 꽈로?
1: 말만 빠져.
0: 이 TV는요, All Radio.
2: Yeah, Mixola.